0: 이제 보리떡도 하면 고마운 소리 나는데, 보리떡 10% 가이즈 에브린 투 트윈 샵 에브린 위딩 에브린 투 6피스. 이제 보리떡도 하면 고마운 소리 나는데, 10% 가이즈 에브린 투 6피스.
1: 21 you. Engine 23 one in. You can move us A1 main. Put all units in service.
2: Engine 23 is boarding. Engine 23 one in. Move operations to main A1 1532.